0: 성공 상관없어 can I, I 너랑 다 끝이 안 I'm a savior 내 걸어와도 별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는 이유인지
1: 내 믿으세요 다소 사건